0: 사랑해.
1: What is this?
0: 에이, 어이, 미스리 있으니까. 에이, 스탭쌤이.
1: Right, I'm going to give you the answer after this.